0: OK OK 好，
1: 贵州帮助
0: 哈，嘿嘿，好，谢谢，
1: 感恩，谢谢，
0: 好，拜拜，来你好，嘿，喂，刷卡刷卡刷卡哈。电话要卡卡空白空空七七五五九九哈，空白空空七七五五九九零八零零七七五五九九。

0: OK OK 好，
1: 贵州帮助
0: 哈，嘿嘿，好，谢谢，
1: 感恩，谢谢，
0: 好，拜拜，来你好，嘿，喂，嗯，刷卡刷卡刷卡哈。电话要卡卡空白空空七七五五九九
2: 哈，
0: 空白空空七七五五九九零八零零七七五五九九。